0: 이모터는 이모터는 이모터는 야시 이모터는 아 누나
1: 와가 뭐 당하면서 아빠가 뭐 와가라 내일도를까 내일도를까 내일도를
2: 무서워
3: 내가
1: 주지라 가면 주지라
0: 주지 공부야 주지마
1: 나이
0: 스토리 한다 나이
1: 뒷동이 남아있어요 그 말인가